0: 바따라 군치야라 아방이 덕벨라기 맨도 라치가라
1: 덕도벨라기 맨단
0: 덕도벨라기 제메단은 나라 라치 군치
1: 럭좀
0: 럭좀 방키
1: 중보
0: 아 방키 중보 군치 어깨바 인공 매항우 매다 라 건쪽세 따라 아침내치 숨시 그럴까 조금 브롱싱하라 쭉맨 아자 계좌아바 강 계좌아바 두몽벨라족을래 아로 그럭자라 쭉마비 마도자이 맨 죽기와야 따라 쑥마자이 예강하라 조금 대롱한데 쑥둥그라바 인광제 브롱싱와
2: 아라건 아당바레 나 네그라 갑틱게 긴구벤 아켄게로이
0: 염바가라 라고 맨 가건 안찰봉하라 바이티스
1: 아니 게 아크릭 쪽마파네 건 네그라 아프릭 쪽은 켄삼당 시쿰닝와 라르르 땅바닝세숨 라르바 마게숨 아라코누 동동 아인바 누시찬 팀베 인카고 마주라반 잉세봉바 목레비시 윤도마 나시 목땡 숨봉 베 목백 마이투 알라 아니 앙코 모노 탄디카락레 라기 섬이 나크티게 알라 사팡팡겐 민토 모덴 팀베엑신 건 칸다 잉세봉 힘로 섬이 세와로
3: Kuzuzawa, Dinutika, Gatu in Samsi Dimidu Vipki Mitrani Gatusum, Chuzan Kesum Din Kilahas, Chikto Jibja Jita, Kachin Zengai FN Megahas Gatasum, Dili Newson AIRFs Ki Tuligiti, Semanake Lingetsuki, Nutika Gatu Lepangin Mito Dijo Pilirim Kabda, Semanaduin, Samsi Dechika Nutikangi College Suzi Tenji Fisamgi, Suzi Nadun.